0: 온 써먹고 까보이면 까요. 오락 늘릴 거면 까바로까 오까 스케첩 가요 건 길리다. 마 바바 다방 마 바
1: 내 부서에 나 했다고 안 놓을까?
0: 다방 스케첩 가요 건 길리 dili ko makabarog.
1: Unsa? Ay, kadiyak eh. Ako ato nang nung papa sa kusina. Kaya na doon ka na lang namo sa ospital.